친해 지나면 호세냐 어떻게 이 프리머리 산트리는 그냥 호세 왜디 오비아를 하모다 이제 오미야 우치에미 에베사네 카치로 호세 에냐오네 냐민데오 에베샤시 냐미 오뉴 하모다 엄마 오니야 앵그로포뇨